0: 做人呢，最重要就是开心。你不开心，我帮你开心呐！古井贡酒年份原浆古二零，笑逐颜开，新昔日凤舞华卫视中央台，中国酿世界香，笑逐颜开，由古井贡酒年份原浆古二零剧名赞助播出。
1: 当信仰无处安放，真相无处可寻。当恐惧淹没光亮，失望笼罩期盼。She
2: loves Ben. You're just gonna be this guy that she was friends with for a couple of months.
0: 纵使迷茫，不灭心底赤诚。
3: nhưng mà mất linh hồn nếu cậu được lời lẽ.
4: Tôi 그냥 그만하고 도망가.
5: 아니, 끝까지 가야 돼.
0: 纵有坎坷，不改心中向往.
6: Friends?
7: Yeah, why not? Instant connection. It happens once in a lifetime.
8: 이 신문 해서 시켜주면 확실히 된다.
0: 历经伤痛，却依然相信。八月，心怀信念，不负热望。 集合全球报章，构筑观点全貌，清晰呈现每日要闻精华，综合汇编各方意见，对比分析不同立场，每周五天读懂每一天。有报天天读，星期一至五凤舞华卫视中文台。十岁，慢慢回流，由始寻探，断片的存留，尽数。 事故的起源，看叙事回溯，溯回时序，看缘起的故事，数尽留存的片段，探寻史由，流回漫漫碎石。大型文大历史，星期日，凤凰卫视中文台。 您正在收看的是凤凰卫视。